어서 오세요. 감성 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 책방 오늘 시간에는 리홍숙 작가의 단편 소설 모나리자의 미소의 세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 술기운이 올라 발그레 한 두 볼. 아내는 제법 진지한 표정이었다.
1: 사랑이 뭐냐고?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오래오래 함께 하는 거.
0: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눈앞의 나를 주시하더니 한마디 더 물었다. 결혼제도 그 룰에 맞춰서 남녀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실수도 모른 척눈 감아주며 사는 거? 잠시 딴 데로 새도 그냥 봐주면서 사는 거?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 나는 아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잠시 육체 관계로 끝났던 여자들에 대해 묻고 있는 게 아닐까 찔리기도 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을까?
1: 그럼, 그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 뭐 있어. 그렇고 또 그런 거지.
0: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다. 그럼 그림 속 모나리자는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1: 웬 밤중에 모나리자? 여보, 모나리자가 웃는지 우는지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저녁이라는 거. 우리 그만 잘까? 너무 졸리잖아.
0: 나는 하품을 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술기운이 올라 정신이 점점 몽롱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보니 그녀가 식탁 옆에 엎드린 채 슬피 울고 있었다.
1: 아니, 왜 그래? 깜빡 잠이 들었네. 미안해.
0: 나는 가만히 그녀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했다. 아내의 잔등은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고 그 몸에서는 슬픔이 뚝뚝 스며나왔다. 천성적으로 촉이 무뎌던 나는 그녀가 그날 저녁 오열을 할 때에도 장모가 돌아가신 뒤 느꼈던 슬픔과 외로움 때문이거나 우리 사이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던 아이 때문이라고 짐작을 했을 뿐이었다. 아이가 없어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가정만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맹세를 하면서 그녀를 힘줘 안아주었다. 그뒤 아내는 매일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고, 집에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로 버스를 타고 놀러 가곤 했다. 그럼에도 나는 오히려 안도를 했다. 작은 노트 하나에 펜 하나를 챙기고 모자를 눌러 쓴뒤 문을 나설 때면, 영락없이 예술적인 영감을 찾으러 가는 거라는 생각에 그나마 위안이 되곤 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다. 정신적인 지주가 지탱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진작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시인에게 묘즈가 있는 것처럼 장인을 닮아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그녀라면 정신을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에 작업실 하나는 해주었다. 아내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다. 비가 오는 창가에 앉아 발을 빗물에 적시고는 매번 얼이 나간 듯 창밖을 눈여겨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자신이 맞아들인 여인이 평범하지 않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듬해 우리의 소원대로 태어난 딸에는 뽀송뽀송한 토끼 같았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의 출산으로 말미암아 정서가 잠시 안정되는 듯했고, 나 역시도 매일매일 그런 딸애를 보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다. 헌데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딸애는 결코 나와 그녀 사이 교량 역할이 되어주진 못했다. 이유식 단계에 들어가자 그토록 손주 보기를 원했던 엄마가 양육에 두 팔을 걷고 나섰기에 나와 아내가 끼어들 겨를이 없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뒤 그녀는 아이는 제쳐둔 채 자신에게만 몰두하기 시작했다. 전에 했던 수공 알바를 다 그만두었고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씩 작업실에 붙박혀 있을 때도 있었다. 내가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이 살수 있는데 여자가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열정이 사그라지면 금방 돌아올 거라고 마음으로 밀어줬을 뿐이었다. 그때 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혹시 불안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뒤 일은 정말 내 예상을 빗나갔다. 그렇게 초저녁 잠이 많던 아내가 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서재의 불을 끄지 않고 있는 걸 봐서는 절대 그냥 재미로 하다가 금방 그만둘 일이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느낄 수가 있었다. 그때 그녀는 화룻불처럼 전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들끓고 있었고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자를 듯한 기세였다. 더 이상 주방에 서는 일도 살림을 하는 일도 그리고 아이를 안는 일도 드물었다. 그녀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몰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일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때 말렸어야 했던 걸까? 일에 미쳐 있던 만큼 아내의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승승장구를 했다. 핸드폰으로 자주 행사가 있다는 통보가 왔고, 바깥 출입을 할 일이 빈번히 생겼다. 그러면서부터 그녀의 온몸에 점점 생기가 흘러넘쳤다. 그 외에도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글을 썼고, 짬짬이 휴대폰에 음성을 녹음해 계정에 편집해 넣는 일들을 하곤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위챗 계정을 개설한 뒤 부지런히 일상과 느끼는 감수들을 영상 일기처럼 또박또박 공유를 해나갔다.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와 살림을 전혀 외면하는 아내를 당연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는 게 여자의 소명이지. 아이까지 방치하며 어딘가에 홀린 것처럼 쏘다닌다며 가끔가다 큰 소리로 질책하기도 했다. 그런 나 역시도 처음에는 잠시 잠깐 숨을 돌린 것뿐이라며 아내의 입장이 이해되었던 것이 점점 소외감으로 느껴졌고 마음속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이런 결혼을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다. 지나간 기억에 빠져있는 사이 눈앞의 창호는 능숙한 솜씨로 거즈천 한 장을 기계에 깔고 커피콩을 얹더니 핸드드립 커피 두 잔을 만들었다. 민정국을 걸어나오자마자 들린 창호의 커피 가게였다. 창호는 쇼핑몰을 운영하다 벌어들인 돈으로 얼마 전에 자켓 커피 가게를 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빵 시식이 필요할 적마다 항상 나를 불러들였다. 그는 작은 시음컵으로 한 모금 맛보더니 만족한 표정으로 정교한 커피컵에 핸드드립 커피를 따라 내 앞에 놓아주었다. 독특한 커피의 향이 오감을 자극한다.
그토록 풍요로운

0: 분위기에서 마시는 커피가 왠지 모르게 기막히게 뜨거웠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는 자꾸 곁눈질로 내 표정을 살폈다.
1: 얼굴이 홀쭉해지네. 술 한잔 할까?
0: 창호는 은근히 가라앉은 내가 신경이 쓰이는지 슬쩍 한마디 던졌다.
1: 아, 나 귀찮아, 요즘은.
0: 솔직한 내 마음이었다.
1: 뭘 그렇게 집착하냐? 집을 나간 지 2년이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러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그냥 왜 그래 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너 그거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 그냥 오기다.
0: 창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주라고 했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마음에서 비우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라고 솔직하게 건의를 해주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2년에도 강산이 충분히 변할 수가 있다고 말이다.
1: 강의 현장에 같이 가줄게. 그러면 뭔가 정리는 될거 아니야. 셸리가 무언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가 봐.
0: 창호는 휴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은 이미 전 도시가 새하얗게 덮일 정도로 약간씩 날리던 눈발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고, 도로에서 오가는 차량들이 미끄러운 도로에서 신경을 기울이느라 줄느러니 도로로 줄을 선 개미떼처럼 몰려들었다. 아내의 음식 솜씨는 아주 좋았다. 내가 출근을 그만두고 홀로 사업을 시작하는 동안 아내는 집 안팎을 살뜰하게 보살폈고, 나를 위해 앞치마를 두른 채 밥을 하며 내조자로서의 의무를 빈틈 하나 없이 충실히 수행을 했다. 결혼은 항상 서로의 이익을 위해 무어진 조합이라고 누가 그랬던가. 그만큼 배우자로서 그녀는 부족함이 없었다. 나 역시도 처갓집이나 가정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렇다면 우리 둘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던 것일까? 창호의 와이프는 늘 이런 아내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사실 나는 남편과 함께 발을 맞춰가며 사업체를 키워나가는 파워풀한 아내를 둔 창호가 더 부러웠는데 말이다. 아내가 창작반이나 문화 행사에 다녀와서 내게 등을 돌리고 잘 때에도, 그리고 사랑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물을 때에도, 모든 부부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닐 거라 생뚱맞은 말들을 할 때에도 나는 그냥 웃어 지나쳤을 뿐 의심 따윈 해본 적이 없었다. 근데 이제 와서 따져봐야 무엇이 달라질까? 그동안 그녀의 육체에 보이지 않은 촉수를 채우고 알맹이는 쏙 빼갔는지도 모르고 껍데기만 안고 살아가던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흡연 구역. 창문을 통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그 도로의 끝이 어렴풋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손끝에는 담배가 다 타들어 시커먼 잔에만 남아있다. 마치 뜨겁게 엉켜붙은 혼인 생활의 끝은 회색인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나는 그 절망의 소용돌이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것은 야수처럼 시커먼 아가리를 잔뜩 벌리고 언제든 나를 삼켜버릴 작정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뇌리 속에 내가 그녀에게 아이를 가지자는 제안을 했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이를 낳는 대신 약속을 하나 해주라는 그녀의 말에 내가 오케이 사인을 보냈을 때 그녀가 내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말이었다. 나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좋겠어. 비 오는 창가를 바라보며 시를 쓰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간혹은 정신 세계가 빈곤한 주위 사람들의 정서에 공감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면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그녀의 소망이었다.
1: 그래, 내가 돈을 벌게 되면 꼭 그렇게 살게 해줄게.
0: 내 기약 없는 그 약속에 별빛처럼 용롱하게 빛나던 그녀의 눈빛. 그토록 빛나던 빛이 언제부터 사그러졌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빛났었는데.

언제부터 희미해졌고 언제부터 그 의미를 잃어갔던 것일까? 그랬던 그녀가 언제 한번 문화 행사에 다녀온 뒤 내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난 오롯이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은 잠깐이었는데 그동안의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보채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햇빛이 좋은 마당에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산소화를 그리고 하루 종일 멍을 때리기 일쑤였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가 망토를 쓰고 우두커니 집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놨다. 시를 쓰는 시인은 의례히 세속에 물젖지 말고 세상의 부조리와 사람들에게 잊혀가는 정의와 그 무엇을 그려야 한다며 그녀는 강박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갔다. 나날이 말라가는 그녀를 보며 나는 몇 번이고 얼리고 닥치다가 화를 내는 것으로 끝을 맺었고 그녀는 아예 그런 모순을 핑계로 또다시 서재에서 작은 방으로 건너가며 문을 닫아 걸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순은 점점 깊어져 가기만 했던 것 같다. 사실 나는 독특한 빛깔을 가진 그녀만의 세계에 단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의 내 눈으로 직접 보았던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아내가 그렸던 그림들과 써서 벽에 붙여놨던 글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진한 메이크업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새하얀 어깨가 드러난 하이 실종 옷차림, 그리고 아내 옆에 어정쩡한 표정으로 서 있던 아내의 딱친구 셀리까지. 작업실 벽은 여러 가지 물감이 튕겨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고, 엄마는 엄마대로 씩씩 황소숨을 내쉬고 있었다. 눈앞에 엄마를 제외한 두 여인을 보는 순간 대충 무언가 찝히는 게 있었다. 인연이 글쎄, 인연이 말이다. 말 조심하시죠? 뭐, 추잡스러운 짓거리를 한 주제에 무엇이 어쩌고 어째? 엄마가 먼저 달려들어 모리채를 잡았다. 셀리와 엄마, 둘의 싸움을 뜯어말리느라 아내가 달려들었고, 거기에 또 내가 접어들다 보니 작업실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결국 그만하라는 아내의 위엄 있는 목소리에 엄마가 쓰러질 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왕왕 울어버렸다. 집안이 망할 징조여. 내가 그때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집안이 망할 징조지. 아이고. 왜 그렇게 흥분해야 했었냐는 내 물음에 엄마는 그때 목격한 장면은 반나체가 된두 여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라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두고두고 그 사실을 내게 외웠다. 아내의 작업실 근처에 일보러 갔다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잠시 이야기하자고 들렸다고 했다. 물론 나는 아내의 이러루한 행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엄마의 증언을 다 믿지는 못했다. 기별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무언가 감춰진 이유가 있을 거라며 자신을 몰래 위안하면서까지 말이다. 아내는 내게 그 사실에 대해 이런 판구의 해석도 없었다. 그때 쌀쌀하게 굳어져 있던 아내의 표정, 솥다리 내리는 서리처럼 날카롭게 찬바람을 쌩쌩 내뿜고 있었다. 고드름에 찔린 것처럼 상처 자리가 옥신거린다. 그런 그녀의 비밀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나는 그녀가 그려놨던 몇 점의 작품을 빼내어 친구에게 봐달라고 부탁했다.

따스한 볕이 가지마다 내려앉아 벙글벙글 웃음 터뜨리는 4월이면 하얀 밥 사발 위로 서벅히 쌓이던 엄마의 그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모진 겨울바람 다 견뎌내시고 여린 잎보다 먼저 꽃을 밀어올리던 그 단단하고도 눈물겨운 부지런함이 길 위에 흩날리는 꽃비가 되어 내립니다. 바람 한 점도 몸을 낮춰 흔들다가 기어이 내 발등 위에 내려앉는 저 꽃잎들. 세상 풍파 다 막아주시던 엄마의 손길 같아 차마 밟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입니다. 꽃은 져도 그 향기 땅에 남듯이 엄마가 가신 길에도 늘 봄빛이 머물러 해마다 벚꽃이 분홍 지문을 찍을 때면 나는 다시 엄마의 품속에서 아이가 되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은 감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문학 전문의 림하정입니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길고 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봄이 지나 여름이 오는 것은 마치 우주의 숨소리처럼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익숙한 순환의 저편, 우리 삶의 모든 빛과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에게도 겨울이 존재한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태양의 겨울은 검은 우주 공간 속에서 외로이 떨며 스스로를 잠시 접어두는 시간일까? 아니면 그 거대한 불꽃의 심장이 잠시 봉합되는 고요의 순간일까? 문득 우리가 태양의 겨울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양계의 중심에서 쉼없이 타오르는 그 거대한 항성에게 계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사는 지구의 기울어진 자전축이 만들어내는 기후의 반복, 그 춤의 리듬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에게 태양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삶의 조건 그 자체이며 시간의 척도이며 때로는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런 태양이 만약 스스로의 리듬을 가진다면 그 리듬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주기, 빛의 한겨울 같은 시기가 있을 법도 하다. 나는 태양의 겨울을 빛이 스스로에게로 돌아가는 시간, 즉 내면화의 시간으로 그려본다. 겨울의 숲이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의 활동을 멈춘 듯 보이지만 땅속 깊이 뿌리는 내려가고 씨앗은 숙면하며 힘을 비축하듯이 태양은 표면의 흑점이 최소로 줄어들고 폭발적인 플레어 활동이 잠잠해지는 주기, 소위 태양 극소기를 맞는다고 한다.

열정을 분출하라고 빛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과 깊이는 종종 그 반대의 운동, 즉 안으로의 침잠에서 시작된다. 실패와 좌절, 뜻하지 않은 휴식과 고독의 시간들은 외부 활동의 표류가 아닌 내면의 핵을 다시 확인하는 태양의 극소기와 같다. 그 시간이 없이는 다음 찬란한 여름을 준비할 에너지도 방향도 얻을 수 없다. 태양이 만약 겨울을 가진다면 그 겨울은 아마도 외로운 시기일 것이다. 주위를 돌며 그 빛에 의지하던 행성들, 우리 지구를 포함하여 모두가 그 열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겠지만 정작 태양 자신은 침묵 속에 홀로 서있을 테니, 그러나 그 외로움은 결코 공허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꽃이 어디에서 타오르는지, 그 중심의 뜨거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철저한 자기 대면의 시간일 것이다. 우리는 빛의 계절만을 갈구한다. 봄의 발아, 여름의 성장, 가을의 결실. 하지만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당연히 그러한 계절이 존재함을, 그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무성한 잎과 열매로 가득할 때 나무는 오히려 잎을 떨구고 핵심만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모은다. 우리의 내면에도 그런 태양이 있다. 때로는 그 태양이 외부를 향해 쏟아내던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스스로의 중심만을 뜨겁게 지키는 겨울을 맞이한다. 그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계절이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는 상상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태양이 있다. 그 태양은 항상 맹렬하게 타오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잠시 불꽃을 낮추고 빛을 부드럽게 하며 자신의 본질을 되새기는 겨울을 필요로 한다. 그 겨울의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왜 빛나는지, 그 빛으로 무엇을 데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눈보라치는 한겨울날, 해는 구름 뒤에 가려 희미하게 빛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가 저 뒤에 여전히 거대하고 확고하게 존재하며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겨울이 찾아와 모든 것이 멈추고 얼어붙은 듯해도 내면의 태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지금은 스스로를 돌보고 다음 빛을 위한 연료로 태우는 보이지 않는 계절에 들어섰을 뿐이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끝이 아니라 더 깊고 온전한 빛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오늘 내 마음의 하늘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반드시 어둠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것은 아마도 내 안의 태양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고요하고도 강력한 겨울일지 모르니라.

그리움은 오솔길. 슬핏 잠이 들었을 즈음에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3시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도 모르게 소리에 반응했다. 상대는 아버지의 위독을 알렸다. 곧 가겠습니다. 현실감이 없어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자 그제야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806호.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숨을 얕게 얕게 쉬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이미 끝부터 파리하게 씻고 있었다. 주물러도 온기가 돌지 않는 아버지의 두꺼운 손. 이제 커버린 내 손이 그 차가운 손 안으로 모두 들어가지 않는다.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오느라 지친 심장은 모니터에서 작고 야트막한 푸른 산을 넘다가 이내 수평선을 그렸다. 아버지를 안아봐도 괜찮을까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의사선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겨드랑이와 어깨 너머에 손을 넣어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의 감은 눈에 물기가 맺혀있다. 사랑해요. 아버지 심장이 수평선을 잠시 흔들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는 말없이 푸른 선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다. 가 없는 죽음과 바닥이 드러나는 생이 엉켜있는 공간이 마치 뒤틀린 꿈의 한순간 같다. 죽음을 떠도는 이들이 모여있는 이곳. 문 입구는 죽음에 가장 근접했던 환자. 아버지 생의 마지막 자리가 됐다. 아버지 침대 주위로 빙 둘러져 있는 커튼 너머로 기침이나 신음, 고함 같은 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아버지 죽음을 선고하는 의사의 목소리에 다른 환자의 소리가 얹혀 죽음이 닿은 시간을 듣지 못했다. 간호사들이 도파민, 혈액봉지, 콧줄, 산소호흡기, 카테터를 정리했다. 밖으로 나가 계세요. 고인은 3층으로 모십니다. 떠밀려 나온 복도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창밖의 어둠과 복도의 빛은 마치 삶과 죽음처럼 경계가 확실했다. 삶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져 죽음에 닿는다고 인공 조명은 말했다. 인공 불빛 아래에서 내다본 어둠은 마치 아버지의 죽음처럼 막막하다. 뿌연 겨울 하늘이 산자와 죽은자의 거리처럼 멀기만 하다. 아득한 거리는 눈에 가득 담아도 가까워지지 않는다. 방금까지 만졌던 아버지의 두꺼운 손, 두꺼운 가슴팍이 아직까지 또렷하다. 창문 너머로 앞산이 어슴푸레하게 보였다. 저 산 어딘가에 아버지와 걸었던 작은 길이 있다. 약수터로 이어진 그 오솔길을 찾을 수 있을까? 초등학교를 가기 전 여름께였던 걸로 기억한다. 무슨 이유였는지 아침마다 빈 프리마병을 하나 들고 아버지와 앞산 약수터에 갔다. 어려서부터 아침잠이 많았던 나는 아침마다 따라가지 않으려고 이불 속에서 민기적 걸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두꺼운 손에 이끌려 흙길을 밟았다. 오솔길을 오르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버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기도 했을 것이고 나는 휘파람을 부는 아버지를 흉내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말이 없는 아버지 대신 내가 줄곧 무언가를 얘기했을 것이다. 시간 속으로 사라진 것 같던 기억이 아버지의 두꺼운 손을 그리고 약수터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약수물의 감각을 되살렸다. 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발 아래를 보면서 노리게 걷곤 했다. 아버지의 팔자 걸음걸이는 서툰 이불 시침질처럼 느슨했다. 폭이 좁기에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리고 호젓한 기분을 자아내는 오솔길에 맞는 걸음걸이였다. 좁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고 조용해서 적막한 오솔길. 아버지의 인생은 어쩌면 그 오솔길과 닮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의 인생도 한때는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 도로를 덜컹대며 달리기도 했을 것이고 속도를 내어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달리며 저자식을 권사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천성이 보드라워 남을 앞지르고 위협할 생각이 없었던 아버지는 사람을 믿고 몇 차례 호된 일을 겪었다. 사람에게 질린 아버지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비켜나 오솔길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혼자서 바둑을 두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안타까웠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내게 언제나 열려 있었다. 아이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새벽 시간이었다.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생각난 것이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주무시다 말고 나를 데리러 왔다. 뭐라고 말하기도 머쓱하여 어둑어둑한 길바닥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손을 잡으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아버지라면 이 시간에 이유를 묻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감싸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늘진 나무 사이로 잘게 햇볕이 쏟아지는 따뜻한 곳. 아버지의 그 길 속에 들어가 며칠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정말 괜찮아졌다. 그리고는 한동안 그 길에 들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해서야 나는 그 길 속에 자주 들어갔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걸음은 촘촘해졌다. 촘촘한 걸음은 균형이 쉽게 무너져 나는 아버지의 두꺼운 손이 아니라 팔짱을 끼고 작은 길을 걸었다. 함께 걷는 동안 계절은 바뀌었고 아버지의 촘촘했던 걸음은 길을 잃은 것처럼 자주 머뭇거렸다. 그리고 걷는 동안 그토록 말이 없던 아버지가 주로 말을 했다. 이번에는 내가 듣는 역할이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후련하다고 했다. 느린 걸음으로 나를 맞춰주고 나를 기다렸던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았어야 했다. 길은 언제나 내게로 열려 있었는데 필요할 때에만 이 길을 걸었다는 사실에 괴롭다. 눈꺼풀 너머로 일렁이는 빛처럼 눈물이 차올랐다. 그리움은 낮빛의 새벽 하늘 같다. 한숨에도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다. 경계가 명확해 보이던 어둠이 빛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눈 감은 아버지가 울먹이는 나를 토닥이듯이.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마다 아버지와 걸었던 순간을, 들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풍경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독거마리가 바짓단에 들러붙는 야트막한 마른 흙길이었다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줄지어선 길이었다가 파리한 가로등이 비치는 컴컴한 밤길이었다가 이슬이 맺힌 풀들 사이로 젖은 흙길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내가 손을 잡고 계속 걷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인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인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인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